머릿속은 파란색 망 가득한 이 방 왕비 저게 해모두가 자만 내 마음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난 자라 모두 꿈을 잃을 것만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

내가 듣고 있는 게 많은지 하염없이 터널 그 질량에 달리면 먹어도 인수 없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만은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지 이제는

운명은 때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한 길을 걷게 합니다. 이야기는 어느 밤 홀연히 사라진 한 연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경보음도 울리지 않는 사이 감쪽같이 뜯겨져 나간 미술관의 명화처럼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두 사람.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완벽히 같아지고 싶다는 욕망에 잠식돼버린 그들은 마침내 뱀파이어 사회의 절대적인 규율을 거슬러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위한 금기의 꿈을 꿉니다.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죄, 허가 없이 뱀파이어를 만들어내는 것. 사회는 발칵 뒤집힙니다. 곧이어 추격대가 연인을 뒤쫓기 시작합니다. 한번 표적이 생기면 절대 놓지 않는 이 하이에나 같은 뱀파이어 집단은 천천히 두 사람의 숨을 조여갑니다. 평화롭고 안락한 세계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과연 언제까지 이 도피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? 그러나 겪어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이 칼날처럼 내리꽂히고 이따금 밀려드는 불안이 날카로운 바람처럼 온몸을 뒤흔들어도 그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계속해서 세계의 바깥을 향해 갑니다. 마치 서로에게는 서로만이 구원이라는 듯이, 사랑이 있는 한 무엇도 두려울 게 없다는 듯이.

0: 우리 음악들은 여성분에 어울려. 우리 이름은 방탄. 지금 너네 입에서 나오는 건 감탄? I'm a boy, 뭐지? I'm a boy, 차가. 아, 근데 내 목소리는 소탄. 너는 일탄, 나는 사탄. 나는 너를 치유하는 이 같아. 네 랩은 돼지, 나는 찰록. 너는 리본 돼지, 나는 팔록. 캄팔로 꼰대 롤렉스 be always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네. 근데 너한테 어울리는 건 좀생이. 아니면 폼페이. 그냥 폭발했지. 상대를 좀 가려. 아야 근데 나 지금 오줌 마려.
1: 오늘도 갇혀내 freestyle rapping.

할게요 사이퍼. 그래 형들 랩들 잘 들었어. 남준이 형 가사 이제는 철 들었어. 형들 이제 랩 실력이 고만고만해. 칭찬이야 이제는 그만그만해. 내 앞에 호비 형 긴장하고 있어. 뭐가 떨려 가사 긴장하고 있어. 대구 사투리 살아있네. 윤기 형 살아있네.

0: 이름은 진 럭시알생 김 근데 내 별명 찐따 최근 들었다가 빠졌지
1: 그래서
0: 이제 내 별명은 진 그래서 내 예명 진 내 이름은 지빈 여기 보컬 팀들 내 랩의 지림 태어난 이름대로 냄새나 좀 비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 미리 미안해요 안 할게요
2: 이민
3: 쏘리
2: 알아 이민 가
4: 야, 야, 사이프도 끝났는데 야, 어, 밥 어때 봐. 밥을 할까?
5: 일촌
6: 밥 맛 없어.
3: 뭐,
7: 아, 아 왜?
3: 야, 슈아가 랍스타 쏜대, 가자.
4: 가, 아, 내가 슈아게 쏘게. 가자. 나 나라코 아니면 안 먹어. 나 나라코.
7: 야, 버려 거부터 나.
2: 야, 야, 수고해 남주마.
4: 감사합니다.
6: 진짜 치사하다.
3: 갈게요.
4: 가.
7: 잘 있어요.

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의 보호막은 어느덧 그들을 잡으려는 올가미가 됩니다. 모두 두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해 붙잡히거나 금세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리라 생각했습니다. 무모한 선택을 후회하고 이내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며 끝내 운명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입을 모아 그들의 사랑을 훼손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오는 목격담이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. 달아나는 그들이 마치 이 순간을 즐기는 듯 웃고 있었다는 것. 차라리 홀가분한 어느 찰나에는 짜릿한 희열마저 엿보이는 얼굴. 규율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서로를 불러들인 그들은 천국을 제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듯 자신감이 넘쳐보였다고 했습니다. 마치 아슬아슬한 게임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위험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. Mr. Worldwide and the international sensation. You know, let's have a good time.

0: 슈가 슈가 나만의 슈가.
1: 뭐야 이 민트 초코는. 여러분 뮤직 주세요. Let's go. 아하, 아하. Put your hands in the air. Put your hands in the air. Let's go.

0: 우리가 언제 다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?
1: 그러게.
0: 너무 귀엽더라, 너.
1: 그래?
0: 하지만 우리 스타일은 그게 아니잖아요, 형.
1: 무슨 스타일인데?
2: 우리 스타일이 뭘까?
1: 너의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니? 제가 태양을 피해야 될 것 같은데.
0: 방탄 스타일.
1: 방탄 스타일.
2: Let's go.
0: 헤어팍.
1: Let's go. 헤어팍. You give me.

진짜 못 같은데 흔한 꿈조차 없다는 게 한심한 거 알아. 다는데 하란 대로만 하면 된다면 대학 가면 다 괜찮아. 그런 말들은 믿은 내가 병신이지. 나 죽지 못해 살아. 술이나 좀 줘봐. 술이나 좀 줘봐. 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말리지 마. 뭐든 줘.

그대의 창조와 삶의 끝을 함께하길 Dream.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관대하리 Dream. 결국 실현의 끝을 만개하리 Dream. 시작은 미약할지언정 끝은 창대하리

0: 다가올수록 무섭기도 헐러버티기도 버거운 걸 You must go with the flow 흐르는 대로 가보자고 필요해 보여 나에게도 용기와 믿음으로 희망의 걸
1: One, two.